0: 아니요.
1: 게이 웹사이트.
2: Привет! My name is Darkhold Fan, performance artist, fan, the one and only bondage.

0: 다행이다.
1: 난 겠나 Fucking coming man do anal my ass 난 겠나 Fucking coming man do anal
0: Sometimes